한 몸이 지나갔산 내 보고 가 빨대겠대 응? 티켓 넘버 4 당기 넘버 70,000 당기 넘버 70,000 당기 넘버 70,000 이게 마이가스지 마이가스지 마네 어깨는지 나는 게라가 가게 고운 고백지 비골래 이 주트고 라이스네 이 왁대가 듣고 라이스네 에? 이왕때 게 듣고 라이스네 스타 274 하쉬 티켓 넘버 4 넘버 땅기 넘버 70,000 넘버 70,000 땅기 또 다디 땅기 Tangi never 70,000. Anamagosanchi.